꼴란정 도우마기 메름 카이데까는 무시간 공이수만을 들릅니다. 아이봉아슬라이사디와 크링만의 인웅한 클럭부탄자도 모두다 아이봉아 너희비스니 쓰는 구디막도 모두다 시글라나 사건징라 시글라마는 바로 올론을론에 공럭부까지 인웅하리 하이버시 강나 클럭부니 싱웅웅 고유물라이오이방 Sinamu loi merama dum di merangi lamlin madai ma aibu kidi puku shorani merang puku tangting lai meram kaidena kidi kidi la tamang kong merang tamang pagi lam dum mai kida namu imiru han badu madu lang wam besilai sadi utum.

나려고 모나서모 프로메토 후피포즈에서모 프로메세이알라리 너의 후피 우디고 조조베고조 아루모우시 도세 오라테니로슈 리프레코마니 비온다

홍륵부 다이븐기 콩셋다 게인 크리스 레랑기 마복나 레랑가 레코카 와삭나키 예닝 타기 마탐네 요럭보다 반통 요미나시 하이나 그돌게 홈수브다 로비르시 브라로이기 메리 필름스디기 비 군저비하르기 콘젤다 마헨드라 왕켐찬 시링바 마디 오 깃나 시랑 비셰이

아이붕어 입붕어 고말 입붕어 농야이시 빨리엠 삭비마지엠 한복 구름람리 하라 람리엔 꽉다마이까이 빵락리 입번신 앙앙 농야이 감번 람리엔 꽉다람지엔기다바 콩보이라고 까이다 닝 뒤잡은 엄나 나이나 다번 엄마 왈리 앙앙 나 파잡은 엄마 힐리다

0: ꯃꯐꯝꯒ ꯂꯣꯏꯅꯅ ꯑꯣꯟꯊꯣꯛꯅ ꯐꯖꯈ꯭ꯔꯦ ꯑꯌꯦꯡꯕ ꯄꯨꯝꯅꯃꯛꯀꯤ ꯃꯤꯐꯝ ꯍꯣꯡꯍꯟꯗꯅ ꯑꯣꯟꯊꯣꯛꯅ ꯐꯖꯅ ꯖꯒꯣꯏ ꯁꯥꯕꯤꯔꯝꯕꯒꯤꯗꯃꯛ ꯂꯤꯁ ꯖꯤꯡꯁꯥꯋꯟꯕꯨ ꯁꯤꯟꯖꯂꯥꯡꯖꯔꯤꯕꯁꯤꯡ ꯑꯃꯗꯤ ꯀ꯭ꯂꯕ ꯑꯁꯤꯒꯤ ꯃꯥꯏꯀꯩꯗꯒꯤ ꯍꯥꯏꯅꯤꯡꯉꯥꯏ ꯂꯩꯇꯅ ꯊꯥꯒꯠꯆꯔꯤ ꯑꯃꯔꯣꯝꯗ ꯃꯔꯛꯁꯤꯗ ꯃꯤꯌꯥꯝꯗꯒꯤ ꯀꯔꯤꯒꯨꯝꯕ ꯑꯌꯥꯕ ꯑꯃꯠꯇ ꯂꯧꯖꯒꯦ ꯉꯁꯤ ꯑꯩꯈꯣꯏꯒꯤ ꯀ꯭ꯂꯕ ꯑꯁꯤꯒꯤ ꯆꯍꯤ 50 ꯁꯨꯔꯛꯄꯒꯤ ꯒꯣꯟꯗꯨꯜ ꯆꯨꯕ꯭ꯔꯤ ꯊꯧꯔꯝꯒ ꯃꯔꯤ ꯂꯩꯅꯅ ꯄꯥꯡꯊꯣꯛꯆꯔꯤꯕ ꯅꯨꯡꯉꯥꯏꯔꯕ ꯀꯨꯝꯍꯩꯁꯤꯡ ꯑꯁꯤꯒꯨꯝꯕ ꯊꯧꯔꯝꯁꯤꯡ ꯑꯁꯤ ꯂꯥꯛꯂꯤꯕ ꯃꯤꯔꯦꯞ ꯃꯤꯈꯜ ꯑꯁꯤꯗ ꯃꯤꯔꯦꯞ ꯑꯣꯏꯕꯤꯔꯤꯕ ꯃꯤꯡ ꯑꯣꯏꯅ ꯄꯟꯖꯔꯕꯗ ꯁꯤꯔꯤ ꯌꯥꯏꯐꯕ ꯏꯀꯥꯏ ꯈꯨꯝꯅꯖꯔꯕ ꯏꯌꯥꯝꯕ ꯑꯁꯤꯅ ꯄꯨꯝꯅꯃꯛꯁꯤꯒꯤ ꯑꯆꯪꯕ ꯄꯩꯁꯥ ꯄꯨꯊꯣꯛꯄꯤꯗꯨꯅ ꯄꯥꯡꯊꯣꯛꯆꯕꯅꯤ ꯑꯩꯈꯣꯏ ꯂꯝꯗꯝ ꯑꯁꯤ ꯂꯥꯏꯔꯕ ꯉꯥꯛꯇ ꯂꯩꯖꯔꯕꯁꯨ ꯑꯩꯈꯣꯏꯒꯤ ꯀꯦꯟꯗꯤꯗꯦꯠ ꯏꯌꯥꯝꯕ ꯑꯁꯤꯗꯤ ꯂꯩꯕꯥꯛ ꯑꯁꯤꯅ ꯁꯦꯜ ꯄꯥꯏꯕꯗ ꯇꯣꯝꯊꯤꯝꯅꯤ ꯋꯥꯔꯧꯕꯤꯔꯣꯏ ꯑꯩꯈꯣꯏꯒꯤ ꯀꯦꯟꯗꯤꯗꯦꯠ ꯑꯁꯤ ꯚꯣꯠ ꯈꯣꯝꯕ ꯃꯊꯪ ꯃꯊꯪ ꯆꯠꯄꯤꯒꯗꯕꯅ ꯃꯔꯝ ꯑꯣꯏꯔꯒ ꯑꯩꯈꯣꯏꯒꯤ ꯆꯠꯊꯖꯍꯧꯔꯤꯕ ꯄ꯭ꯔꯣꯒ꯭ꯔꯥꯝ ꯑꯁꯤ ꯃꯔꯛ ꯉꯥꯏꯍꯥꯛ ꯊꯠꯆꯒꯦ ꯑꯗꯨꯒ ꯏꯀꯥꯏ ꯈꯨꯝꯅꯖꯔꯤꯕ ꯑꯩꯈꯣꯏꯒꯤ ꯀꯦꯟꯗꯤꯗꯦꯠ ꯑꯁꯤꯗꯒꯤ ꯋꯥꯔꯣꯜ ꯈꯔꯗꯪ ꯃꯤꯌꯥꯝ ꯇꯥꯃꯤꯟꯅꯍꯧꯁꯤ ꯑꯗꯨꯒ ꯂꯣꯏꯅꯅ ꯑꯩꯈꯣꯏꯒꯤ ꯀꯦꯟꯗꯤꯗꯦꯠꯅ ꯃꯐꯝ ꯑꯁꯤ ꯊꯥꯗꯣꯛꯇ꯭ꯔꯤꯉꯩꯗ ꯁꯤꯟꯖꯂꯥꯡꯖꯔꯤꯕ ꯑꯩꯈꯣꯏꯗ ꯉꯁꯤꯒꯤ ꯐꯪꯁꯟ ꯑꯁꯤꯒꯤ ꯑꯆꯪꯕ ꯄꯩꯁꯥꯗꯒꯤ ꯈꯔ ꯍꯦꯟꯅ ꯑꯩꯈꯣꯏ ꯑꯩꯈꯣꯏꯒꯤ ꯈꯣꯔꯁꯥ ꯐꯥꯎꯕ ꯌꯥꯎꯅ ꯄꯤꯕꯤꯔꯝꯒꯅꯤ ꯍꯥꯏꯅ ꯑꯩꯈꯣꯏꯅ ꯑꯥꯁꯥ ꯇꯧꯖꯔꯤ ꯃꯌꯥꯝꯅ ꯈꯪꯕꯤꯔꯤ ꯑꯩꯈꯣꯏꯒꯤ ꯀꯦꯟꯗꯤꯗꯦꯠ ꯁꯤꯔꯤ ꯌꯥꯏꯐꯕ ꯑꯩꯈꯣꯏꯒꯤ ꯂꯩꯕꯥꯛꯄꯨ ꯂꯝ ꯑꯁꯤꯕꯨ ꯌꯥꯝꯅ ꯅꯨꯡꯁꯤꯖꯕ ꯃꯤꯁꯛꯅꯤ ꯃꯗꯨꯒꯤ ꯈꯨꯗꯝ ꯑꯩꯈꯣꯏꯒꯤ ꯂꯩꯕꯥꯛꯁꯤꯒꯤ ꯃꯅꯨꯡꯗ ꯃꯥꯒꯤ ꯂꯧ ꯏꯪꯈꯣꯜ ꯆꯥꯎꯔ ꯆꯥꯎꯔꯕ ꯂꯝꯍꯥꯡ ꯂꯝ ꯕꯥꯔꯤꯗ ꯂꯩ ꯑꯃꯔꯣꯝꯗ ꯏꯌꯥꯝꯕꯁꯤ ꯉꯁꯤꯒꯤ ꯁꯃꯥꯖꯇ ꯋꯥꯡꯅ ꯊꯥꯡꯒꯠꯅꯔꯛꯂꯤꯕ ꯅꯨꯄꯤ ꯑꯣꯏꯕꯤꯁꯤꯡꯕꯨ ꯌꯥꯝꯅ ꯂꯨꯅ ꯇꯧꯖꯕ ꯃꯤꯁꯛꯅꯤ ꯃꯗꯨꯒꯤ ꯈꯨꯗꯝ ꯏꯌꯥꯝꯕꯒꯤ ꯏꯇꯩꯃ ꯑꯁꯤ ꯃꯔꯤ ꯃꯉꯥꯅꯤ ꯏꯁꯥꯅ ꯂꯧꯗꯨꯅ ꯂꯩꯃꯤꯟꯅꯔꯤꯕ ꯅꯨꯄꯤꯗꯒꯤ ꯍꯦꯟꯅ ꯅꯨꯡꯁꯤꯕꯁꯤꯕꯨ ꯀꯔꯤ ꯑꯃꯨꯛ ꯂꯩꯔꯤꯕꯒꯦ ꯃꯌꯥꯝ ꯄꯨꯝꯅꯃꯛ ꯂꯥꯟꯅ ꯂꯧꯕꯤꯒꯅꯣ ꯃꯌꯥꯝ ꯄꯨꯝꯅꯃꯛ ꯂꯥꯟꯅ ꯂꯧꯕꯤꯒꯅꯣ ꯑꯗꯨꯒ ꯂꯣꯏꯅꯅ ꯑꯩꯒꯤ ꯏꯌꯥꯝꯕꯁꯤ ꯀꯜꯆꯔꯕꯨ ꯌꯣꯛꯈꯠꯄ ꯄꯥꯝꯕ ꯃꯗꯨꯒꯤꯗꯃꯛ ꯂꯣꯀꯞꯇ ꯖꯦꯜꯗ ꯐꯥꯎꯕ ꯀꯌꯥꯔꯛ ꯑꯋꯥꯕ ꯈꯥꯡꯂꯛꯂꯕ ꯂꯝꯗꯝ ꯑꯁꯤꯒꯤ ꯌꯥꯝꯅ ꯑꯇꯥꯡꯕ ꯃꯤꯁꯛ ꯑꯃꯁꯨꯅꯤ ꯑꯉꯥꯡ ꯑꯣꯏꯔꯤꯉꯩꯗꯒꯤ ꯍꯧꯅ ꯑꯁꯦ ꯅꯤꯡꯉꯣꯜ ꯆꯥꯛꯀꯧꯕ ꯑꯃꯗꯤ ꯍꯔꯥꯎ ꯀꯨꯝꯍꯩ ꯀꯌꯥꯗ ꯂꯧꯒꯥꯎ ꯈꯥꯎꯕ ꯀꯥꯎꯁꯤ ꯇꯧꯕꯗ ꯏꯌꯥꯝꯕꯁꯤꯅ ꯄꯨꯂꯞ ꯂꯧꯍꯧꯅꯕ ꯍꯣꯠꯅꯕꯗ ꯈꯟꯅ ꯆꯩꯅꯕ ꯀꯌꯥ ꯊꯣꯛꯇꯨꯅ ꯍꯅꯥꯅ ꯐꯥꯗꯨꯅ ꯀꯌꯥꯔꯛ ꯖꯦꯜꯗ ꯐꯥꯎꯕ ꯂꯩꯔꯣꯏ
1: ꯏꯌꯥꯝꯕꯁꯤꯅ
0: ꯊꯦꯡꯅꯕꯤꯈꯤꯕ ꯑꯗꯨꯕꯨꯅꯦ ꯑꯩꯅ ꯂꯤꯖꯔꯤꯁꯦ ꯑꯗꯨꯒ ꯏꯀꯥꯏ ꯈꯨꯝꯅꯖꯔꯕ ꯏꯌꯥꯝꯕꯁꯤ ꯁꯥꯟꯅꯕꯕꯨ ꯌꯥꯝꯅ ꯌꯣꯛꯈꯠꯆꯕ ꯄꯥꯝꯕ ꯃꯁꯥꯃꯛꯁꯨ ꯁꯥꯟꯅꯔꯣꯏ ꯑꯃꯅꯤ ꯑꯩꯈꯣꯏ ꯀꯦꯟꯗꯤꯗꯦꯠ ꯏꯌꯥꯝꯕꯁꯤꯅ ꯁꯥꯟꯅꯕꯕꯨ ꯄꯥꯝꯖꯕꯁꯤꯗꯤ ꯃꯐꯝ ꯆꯥꯕ ꯖꯒꯥ ꯑꯃꯗ ꯖꯣꯔꯒ ꯁꯥꯟꯅꯈ꯭ꯔꯒꯗꯤ ꯅꯨꯃꯤꯠ ꯍꯨꯝꯅꯤ ꯃꯔꯤ ꯃꯉꯥꯅꯤ ꯍꯧꯒꯠꯄꯤꯕ ꯅꯠꯇꯦ ꯆꯥꯅꯤ ꯊꯛꯀꯅꯤ ꯈꯟꯕꯤꯕ ꯅꯠꯇꯦ ꯑꯩꯒꯤ ꯏꯌꯥꯝꯕ ꯌꯥꯏꯐꯕ ꯂꯥꯛꯂꯤꯕ ꯃꯤꯔꯦꯞ ꯃꯤꯈꯜ ꯑꯁꯤꯒ ꯃꯔꯤ ꯂꯩꯅꯅ ꯃꯍꯥꯛ ꯑꯁꯤ ꯀꯦꯟꯗ꯭ꯔ ꯑꯁꯤꯒꯤ ꯃꯇꯤꯛ ꯆꯥꯕ ꯀꯦꯟꯗꯤꯗꯦꯠꯅꯤ ꯍꯥꯏꯅ ꯄ꯭ꯔꯖꯥꯅ ꯊꯥꯖꯅꯕ ꯀꯔꯤ ꯀꯔꯤꯅꯣ ꯑꯆꯨꯝꯕ ꯑꯃꯠꯇ ꯌꯥꯎꯖꯗ꯭ꯔꯒꯁꯨ ꯋꯥꯐꯝ ꯈꯔꯗꯪ ꯊꯝꯕꯤꯔꯗꯕ ꯀꯣꯛꯁꯤꯟꯖꯔꯤ
2: ꯃꯊꯪꯒꯤ ꯆꯍꯤꯗꯗꯤ ꯏꯃꯥꯅ ꯈꯔ ꯀꯜꯂꯤꯉꯩꯁꯤꯗ ꯃꯤ ꯌꯥꯝꯗ꯭ꯔꯕꯁꯨ ꯑꯍꯜ ꯂꯃꯟ ꯈꯔꯗꯪ ꯍꯥꯏꯖꯔꯒ ꯎꯁꯣꯞ ꯃꯆꯥ ꯑꯃꯇꯪꯗꯤ ꯌꯨꯝꯁꯤꯗ ꯀꯠꯅꯤꯡꯉꯤ ꯑꯁꯨꯛ ꯀꯨꯏꯕꯁꯦ ꯅꯄꯥꯕꯨꯡꯅ ꯂꯩꯈꯤꯗꯕꯗꯒꯤ ꯎꯁꯣꯞ ꯃꯆꯥ ꯑꯃ ꯐꯥꯎꯕ ꯀꯠꯄ ꯉꯝꯂꯛꯇꯕꯁꯦ ꯏꯃꯥ ꯌꯥꯝ ꯅꯨꯡꯉꯥꯏꯇꯦ
3: ꯍꯣꯏ ꯏꯃꯥ ꯃꯊꯪꯒꯤ ꯆꯍꯤꯗꯗꯤ ꯁꯣꯏꯗꯅ ꯀꯠꯄ ꯉꯝꯅꯕ ꯍꯣꯠꯅꯔꯁꯤ
2: ꯐꯔꯦ ꯐꯔꯦ ꯏꯁꯣꯔꯒꯤ ꯅꯨꯡꯗꯝ ꯌꯦꯡꯕ ꯍꯥꯏꯕꯗꯨꯅꯤ ꯌꯦꯡꯉꯣꯏ ꯑꯗꯨꯒꯅꯦ ꯃꯥꯡꯒꯣꯜꯗ ꯊꯦꯠꯂꯤꯕ ꯅꯄꯥꯒꯤ ꯐꯣꯇꯣꯁꯦ ꯂꯧꯊꯣꯛꯂꯒ ꯐꯖꯅ ꯑꯃꯨꯛꯇ ꯇꯩꯊꯣꯛꯎ, ꯂꯩ ꯄꯔꯦꯡ ꯑꯃꯇꯪꯒ ꯁꯤꯟꯗꯣꯛꯁꯤ ꯀꯣꯏꯕꯦꯃꯥ꯫
3: ꯍꯣꯏ ꯏꯃꯥ, ꯑꯩ ꯍꯌꯦꯡ ꯑꯌꯨꯛ ꯏꯔꯨ ꯃꯥꯏꯊꯖꯔꯒ ꯂꯧꯊꯔꯒ ꯁꯦꯡꯗꯣꯛꯂꯒꯦ꯫ ꯂꯩ ꯄꯔꯦꯡꯗꯤ ꯀꯤꯅꯥꯔꯒ ꯌꯥꯎꯕ ꯂꯝꯒꯤ ꯐꯖꯕꯁꯨ ꯂꯩ, ꯑꯗꯣ ꯏꯃꯥꯅ ꯑꯩꯈꯣꯏꯗ ꯇꯥꯛꯄꯤꯈꯤꯕ ꯄꯥꯕꯨꯡꯅ ꯊꯥꯔꯝꯕꯅꯤ ꯍꯥꯏꯕ, ꯇꯣ ꯁꯨꯃꯥꯡ ꯃꯇꯣꯟꯒꯤ ꯈꯥꯒꯤ ꯂꯩꯍꯥꯎ ꯑꯁꯤꯁꯨ ꯌꯥꯝ ꯁꯥꯠꯂꯤꯕꯨ, ꯃꯁꯤꯗꯨꯝ ꯁꯦꯡꯅ ꯍꯦꯛꯂꯒ ꯐꯖꯔꯕ ꯄꯔꯦꯡ ꯑꯃ ꯂꯦꯡꯂꯒ ꯄꯥꯕꯨꯡꯒꯤ ꯐꯣꯇꯣꯗ ꯊꯦꯠꯂꯁꯤ ꯏꯃꯥ꯫
2: ꯌꯥꯏꯗ ꯌꯥꯏꯗ, ꯃꯗꯨꯅ ꯑꯗꯨꯝ ꯍꯦꯟꯅ ꯐꯔꯅꯤ, ꯊꯣꯛꯅ ꯋꯥꯖꯔꯝꯈ꯭ꯔꯕꯅ ꯄꯥꯕꯨꯡꯅꯤ, ꯃꯆꯥꯁꯤꯡ ꯑꯁꯤꯒꯤ ꯋꯥꯠꯇꯅꯕ ꯃꯕꯨꯛꯇꯗꯤ ꯊꯟꯅ ꯄꯤꯖꯅꯕ ꯍꯥꯏꯗꯨꯅ ꯃꯤꯒꯤ ꯂꯧꯁꯤꯡ ꯀꯨꯝꯗꯨꯅ ꯑꯐꯪ ꯑꯐꯪꯕ ꯁꯨꯗꯨꯅ ꯍꯣꯠꯅꯖꯔꯝꯕꯅꯤ, ꯃꯌꯥꯗ ꯆꯥꯒꯗꯕ ꯀꯌꯥ ꯆꯥꯗꯅ ꯃꯆꯥꯁꯤꯡꯗ ꯄꯤꯖꯔꯝꯕꯅꯤ, ꯃꯕꯨꯛ ꯃꯄꯥꯎꯁꯨ ꯏꯪꯈ꯭ꯔꯕ, ꯀꯩꯔꯣꯏ ꯂꯩꯀꯥꯏꯒꯤ ꯑꯍꯜ ꯂꯃꯟ ꯏꯃꯥ ꯏꯟꯗꯣꯜꯁꯤꯡ ꯀꯤꯅ ꯆꯠꯆꯈ꯭ꯔꯕ, ꯑꯩꯉꯣꯟꯗ ꯐꯥꯎ ꯅꯣꯡꯃꯇ ꯑꯊꯤꯕ ꯋꯥꯍꯩ ꯑꯃꯠꯇ ꯍꯦꯛ ꯉꯥꯡꯂꯝꯗꯦ, ꯏꯁꯣꯔꯕꯨ ꯆꯦꯠꯅ ꯊꯥꯖꯅ ꯍꯧꯅ ꯂꯣꯟꯆꯠ ꯉꯥꯛꯅ ꯌꯨꯝ ꯑꯁꯦ ꯄꯨꯔꯝꯂꯤꯕꯅꯤ, ꯃꯗꯨꯃꯛꯇꯅ ꯐꯅ ꯂꯥꯏꯔꯅ ꯅꯪꯅ ꯂꯩꯖꯔꯕꯁꯨ ꯏꯃꯨꯡ ꯑꯁꯤꯕꯨ ꯂꯩꯀꯥꯏ ꯑꯁꯤꯅ ꯕꯦꯚꯥꯔ ꯇꯧꯅꯔꯝꯂꯤꯕꯅꯤ, ꯑꯗꯨꯕꯨ ꯍꯤꯡꯅꯅꯕ ꯍꯣꯠꯅꯕꯗ ꯑꯋꯥꯕ ꯊꯕꯛꯇ ꯁꯨꯗꯨꯅ ꯃꯁꯥꯒꯤ ꯑꯅꯥꯕꯗꯣ ꯍꯦꯛ ꯂꯥꯌꯦꯡꯗꯅ ꯄꯨꯟꯁꯤꯗꯣ ꯉꯟꯅ ꯀꯦꯟꯈꯤ, ꯍꯧꯖꯤꯛ ꯐꯥꯎꯕ ꯂꯩꯖꯔꯝꯂꯕꯗꯤ ꯀꯌꯥꯗ ꯅꯨꯡꯉꯥꯏꯖꯒꯗꯕ, ꯏꯃꯥ ꯌꯥꯝ ꯄꯦꯟꯗꯦ,
3: ꯏꯃꯥ ꯈꯟꯕꯤꯔꯨꯔꯅꯨꯗ, ꯄꯥꯕꯨꯡꯒꯤ ꯄꯨꯟꯁꯤꯅ ꯇꯦꯜꯂꯝꯕꯅꯅꯤ, ꯂꯥꯏꯕꯛ ꯊꯤꯔꯤꯕꯗꯤ ꯅꯃꯧ ꯑꯩꯈꯣꯏꯅꯤ, ꯏꯄꯥ ꯁꯛꯄꯤꯔꯒꯗꯕ ꯏꯀꯨꯒꯤ ꯁꯦꯕꯥ ꯍꯥꯏꯕꯗꯣ ꯑꯩꯈꯣꯏꯒꯤ ꯄꯨꯟꯁꯤꯗ ꯑꯃꯨꯛ ꯐꯪꯂꯔꯣꯏꯗꯕꯅꯤ ꯏꯃꯥ, ꯏꯃꯥ ꯃꯊꯪꯒꯤ ꯆꯍꯤꯗꯗꯤ ꯌꯨꯝ ꯑꯁꯤꯗ ꯄꯥꯕꯨꯡꯒꯤ ꯎꯁꯣꯞ ꯃꯆꯥ ꯑꯃꯠꯇꯗꯤ ꯀꯠꯆꯕ ꯉꯝꯅꯅꯕ ꯑꯩꯈꯣꯏ ꯏꯁꯣꯔ ꯈꯨꯔꯨꯝꯁꯤ ꯏꯃꯥ꯫
2: ꯍꯣꯏ ꯍꯣꯏ, ꯐꯔꯦ ꯐꯔꯦ, ꯂꯣꯏꯁꯤꯜꯂꯣ ꯂꯣꯏꯁꯤꯜꯂꯣ, ꯅꯪꯒꯤ ꯊꯕꯛꯁꯤꯡ ꯑꯁꯦ ꯂꯣꯏꯁꯤꯜꯂꯒ ꯏꯃꯨꯡꯒꯤ ꯗꯨꯛ ꯊꯥꯡꯃꯩ ꯀꯠꯅꯅꯕ ꯇꯧꯔꯣꯀꯣ, ꯁꯟꯗꯥ ꯑꯣꯏꯁꯤꯜꯂꯛꯂꯦ꯫
3: ꯍꯣꯏ ꯏꯃꯥ,
2: ꯅꯅꯥꯎ ꯅꯨꯄꯤ ꯃꯇꯧ ꯂꯩꯕꯤꯗꯤꯌꯥ, ꯃꯥꯕꯨ ꯅꯨꯃꯤꯗꯥꯡꯒꯤ ꯏꯟꯁꯥꯡ ꯀꯥꯀ ꯍꯦꯛ ꯆꯤꯟꯈ꯭ꯔꯕ꯭ꯔꯣ?
3: ꯏꯃꯥ ꯏꯅꯥꯎꯗꯤ ꯂꯩꯀꯥꯏꯒꯤ ꯃꯃꯥꯟꯅꯕꯤ ꯈꯔ ꯂꯥꯛꯂꯝꯕ ꯊꯤꯟꯗꯣꯛꯈꯤꯕꯅꯤ, ꯏꯟꯁꯥꯡꯗꯤ ꯑꯩꯅ ꯍꯪꯒꯥꯝ ꯊꯣꯡꯂꯒꯦ ꯍꯥꯏꯗꯨꯅ ꯍꯦꯛꯂꯒ ꯃꯟꯗꯨꯅ ꯆꯥꯛꯈꯨꯝꯗ ꯊꯝꯖꯔꯝꯃꯤ꯫
2: ꯑꯣꯟꯊꯣꯛꯅ ꯂꯥꯛꯈ꯭ꯔꯦꯗꯀꯣ ꯃꯥꯒꯤ ꯃꯃꯥꯟꯅꯕꯤꯁꯦ, ꯚꯣꯠꯀꯤ ꯑꯣꯏꯔꯤꯅꯤ, ꯇꯤꯡꯊꯣꯛꯂꯤꯕ ꯐꯤ ꯑꯁꯤꯗꯤ ꯉꯁꯤꯒꯤ ꯅꯥꯠ ꯑꯃꯠꯇꯕꯨ ꯁꯥꯗ꯭ꯔꯤ ꯃꯥꯜꯂꯦꯅꯦ,
3: ꯏꯅꯥꯎꯁꯦ ꯑꯉꯥꯡꯅꯤꯅ ꯃꯌꯥꯝ ꯂꯥꯛꯄꯗꯨꯗ ꯇꯧꯔꯤꯅꯤ, ꯍꯟꯖꯔꯛꯂꯅꯤꯗ ꯏꯃꯥ, ꯏꯃꯥꯗꯨꯝ ꯈꯣꯡꯈꯨꯠ ꯆꯥꯝꯊꯣꯛꯄꯤꯔꯨꯔꯣ, ꯑꯩꯅ ꯐꯨꯅꯥꯠꯇ ꯏꯁꯤꯡ ꯁꯥꯍꯟꯖꯔꯝꯃꯕꯅꯤ꯫
2: ꯍꯣꯏ ꯍꯣꯏ ꯏꯃꯥ, ꯆꯪꯉꯦ ꯆꯪꯉꯦ,
3: ꯍꯩꯃꯥ ꯃꯣꯏꯇꯥꯃꯣ ꯍꯟꯕꯤꯔꯛꯂꯦꯗꯅ,
4: ꯃꯤꯇꯤꯡ ꯃꯐꯝ ꯑꯍꯨꯝ ꯂꯩꯍꯧꯔꯤꯕꯅꯤ, ꯑꯗꯨꯗ ꯑꯩ ꯍꯛꯆꯥꯡꯁꯦ ꯈꯤꯔꯨꯝ ꯈꯤꯔꯨꯝ ꯇꯧꯔꯦꯅ ꯑꯩ ꯂꯩꯍꯧꯔꯕ, ꯃꯣꯏ ꯃꯌꯥꯝ ꯆꯠꯂꯟꯈ꯭ꯔꯦ,
3: ꯍꯥ ꯂꯥꯏꯍꯧ ꯇꯧꯔꯦ ꯍꯥꯏꯕ, ꯍꯟꯗꯛ ꯇꯨꯝꯕ ꯆꯥꯕ ꯃꯇꯝ ꯅꯥꯏꯗꯕꯗꯨꯗ ꯇꯧꯔꯛꯄ ꯑꯣꯏꯔꯤꯅꯤ, ꯐꯨꯅꯥꯠꯇ ꯃꯩꯍꯧꯒ ꯆꯔꯝꯂꯕꯅꯤ, ꯏꯃꯥꯁꯨ ꯆꯪꯈ꯭ꯔꯕꯅꯤ, ꯃꯣꯏ ꯇꯥꯃꯣꯁꯨ ꯐꯤ ꯑꯃ ꯏꯟꯁꯤꯟꯕꯤꯔꯒ ꯃꯩ ꯇꯤꯛꯄꯤꯔꯨꯔꯣ, ꯍꯪꯆꯤꯠꯁꯦ ꯄꯥꯕ ꯂꯩꯈꯤꯗꯕꯒꯤ ꯅꯨꯃꯤꯠꯇꯣ ꯇꯥꯔꯦ ꯍꯥꯏꯗꯨꯅ ꯂꯥꯏꯗ ꯂꯥꯏꯔꯨꯛ ꯑꯃꯇꯪ ꯀꯠꯅꯕ ꯁꯤꯗꯥ ꯊꯤꯟꯅꯕ ꯍꯋꯥꯏ ꯆꯦꯡꯋꯥꯏ ꯃꯟꯖꯔꯝꯕꯅꯤ,
4: ꯕꯕꯥꯒꯤ ꯗꯤꯟ ꯌꯧꯔꯛꯂꯖꯥꯋꯥꯏꯔꯥ?
3: ꯍꯣꯏ
4: ꯈꯪꯗ꯭ꯔꯦꯗ, ꯁꯣꯝꯗꯅ ꯃꯔꯣꯟ ꯑꯃ ꯑꯁꯣꯝꯗꯅ ꯃꯔꯣꯟ ꯑꯃ ꯚꯣꯠꯅꯦꯗꯅ ꯇꯧꯍꯧꯔꯤꯗꯨꯅ ꯑꯗꯨꯝ ꯂꯨꯈ꯭ꯔꯦꯕꯨ, ꯑꯩꯈꯣꯏꯒꯤ ꯑꯦꯝ ꯑꯦꯜ ꯑꯦ ꯑꯁꯤꯁꯨ ꯕꯥ ꯃꯃꯥꯡꯒꯤ ꯇꯥꯝꯗꯗꯤ ꯑꯦꯝ ꯑꯦꯜ ꯑꯦ ꯑꯣꯏꯗ꯭ꯔꯤꯉꯩꯅꯤꯅ ꯑꯦꯝ ꯑꯦꯜ ꯑꯦ ꯑꯣꯏꯔꯤꯕꯗꯨ ꯊꯕꯛ ꯇꯧꯗꯦꯅ ꯉꯥꯡꯕꯒ ꯆꯩꯕꯒ ꯇꯧꯔꯒ ꯃꯗꯨꯒꯤ ꯃꯊꯛꯇ ꯑꯃꯨꯛ ꯁꯦꯟꯅ ꯊꯣꯡ ꯁꯥꯔꯒ ꯑꯦꯝ ꯑꯦꯜ ꯑꯦ ꯀꯥꯔꯛꯈ꯭ꯔꯤꯝꯅꯤꯗꯣ, ꯍꯧꯖꯤꯛꯅꯤ ꯑꯦꯝ ꯑꯦꯜ ꯑꯦ ꯑꯣꯏꯔꯝꯅꯤꯅ ꯉꯥꯡꯐꯝ ꯆꯩꯐꯝꯁꯨ ꯏꯔꯩ ꯂꯩꯇ, ꯅꯍꯥꯟ ꯋꯥꯏ ꯃꯥꯅ ꯇꯧꯈꯤꯕꯗꯧꯅ ꯃꯤꯔꯦꯞ ꯑꯇꯩꯁꯤꯡꯁꯤꯅ ꯑꯃꯨꯛ ꯃꯉꯣꯟꯗ ꯑꯃꯨꯛ ꯆꯩꯁꯤꯜꯂꯛꯄ ꯉꯥꯡꯁꯤꯜꯂꯛꯄ ꯃꯌꯥꯝꯁꯤ ꯁꯦꯡꯗꯣꯛ ꯁꯦꯡꯖꯤꯟ ꯆꯦꯟꯕꯗꯅ ꯃꯀꯣꯛ ꯄꯨꯡꯉꯥꯎ ꯉꯥꯎꯍꯧꯔꯤꯝꯅꯤ, ꯆꯩꯅꯤꯡꯕꯒꯤꯗꯤꯕꯀꯣ ꯑꯩꯅ ꯐꯥꯎꯕ ꯆꯩꯅꯤꯡꯕꯅ ꯂꯣꯏꯔꯝꯅꯤ, ꯑꯗꯨꯗ ꯏꯅꯥꯎ ꯅꯨꯄꯥ ꯑꯁꯤꯒꯤ ꯊꯕꯛꯁꯤꯗꯗꯤ ꯀꯣ ꯑꯃꯨꯛꯇꯪꯒ ꯀꯥꯍꯜꯂꯒ ꯅꯝꯗꯅ ꯍꯥꯞꯍꯟꯒꯦꯅꯅꯦ, 꾹닝제 파타랍네 이제.
3: 호이네.
4: 나트디 타자만 비 코인 하나 비신기 바빠샤도 꾹망망 따라. 마시게 칸바드네 아이네. 미이나 짜브네 탁분이 빠샤 판가가 보찌엔 바. 아이기나 고허. 이빠라 덤비름 벌라고 생각만이도 용토가 빠샤도 뽀랍 비셀라가 까드야디에나 시다고 이시엔 바. 마시게 칼로보다네 콩콧 가실 로이팅 도가 오
3: 뭔가 깜이노 레이박테 이터 펌타레 이르보 레이홍도위 하려가 세 세무 도그 비우세 이문장 비로 마이티 비로로
4: 이런리 툼주네 까이바 아래 이거 빛이 한번 가지고 콤젤라가 볼라 비셀로르가 뭐죠 목시엔 바 마시게 칼로보다네 니꼬 호르마 벨라 여우도 복가도 엄팍독 시엔 그러잖아 Humang dum shogal eda.
3: Naima, adudi, paisa pishin ki badudi, moita mogi, lai hogi dak tari ne.
4: Kagdi ne, adu main khalajira. Hai, kuido ra, ngasi di, angang sing tuition to balak putu, amata lak pu udre na. Loi kira bo, yai mana kai sakra ba, kai imung lagi bro ma bo.
3: Eko yai ma di, ngasai ayuk tagi, moita mo ne sakki baga, adum tokre na.
4: Kodai se kriba.
3: Masu buat cian bayau hai re, yau de yad re na cak kina kandidat kita lak tro.
4: Lak pu udih he aibwa.
3: Ngarang tuition gi angang sing da buat loy diri pau tuition tau bunga maroi. Masu buat cian batare hai duna suti tha dokra bani. Angang sing duna di parikya nak sila e suti tha bi dana ba yam kan hai jaram bani. Aikoi ibu ona upai leite noi noi thok patau zakro hai bedegi. Angang singdo, yam nunga aitana hana krabani.
4: Kari no, angang singgi perikhama ya dewu mana suci tadu itu bo. Nanti aina dum yauri si mengayami, mai tapak kita makten ni main sili se. Pangre to kuai nau se saita aidi.
3: Hoi se, horen hala angang nerase, mai dum tik biru ro.
4: Asi yare. Aina. Humang sokopati endok tenane kui dewu dum sokole.
3: Aina.
2: Imai pe ma, imai pe ma. Is kalidako, kalidako. Unthok na mayai kalidako, he bot. Ngasi mari mangani ta ngairi bani. Bot khomba satpada, gari idagi onthadu na, makho ngado tiktu na, bilambati haibara kari no madu hairaga, phamunga taadu na lai haura bani haiba. Aina di, isa anupi adubu karam thoklaga bano, thawaya se wadu na. Magi da makta Sri Govinda khurum zaruraga anaba su hange dosa langbam du su amukta yengna bahairamge khanduna chaluri bani h aduga bua nahan tahirak pa kholo man badubu kakhat laga magi makhom siengna siengna mama yado asok badu kusil laga bhot khom amuk set khe haiduna lairam drena hai hai Kali, untuk mana kali hai, buat is, yang mihak yang

0: kan da. Ne hek dai da. Mangun si dang hak da bu pang ki gi hai. Hai hai. Mawahan. Tha zaman di. Kana kana lai gi ne ya. Ai na ilu ba phi se amuk ta thup chen si lao hai ba ne. Ima wahan di zakhum da zanglam la ni. Amu du na kadai da set khar ba ja no. Hai hai, matau lai bi, matau lai bi. Masih na yungi makada ngai hak ta lai rak tere. Mana sari ba yunga shibu o ting thok laga kadai yau khar ba ja no ne. Loi rak tauri. Loi rak tauri ima gi phi se. On thok pa gi mauni hai ima se. Kana no, thongal da wasang ama zingdu na sanglak li ba shibu. Yaimanina, sambal tektar e, sanglai hak lai tana sanglak e, inkol gi mana ama sing chathok re na, mama ay na ngai hak lai tana ngang badu da, nungai tramani hei chasya. Sambal khana na ba, waya lori oitare. Pare da, asum mai na wakhal tarak labadi, paida na siya. Hai hai hai, ibu ngo. Ya, Ima.
1: Hai, Ima.
0: Mana mau ida, Ica dia.
1: Ima, ya, belum ada.
0: Aduh, ni dah na. Kau nak kata bani? Lau. Sama lau.
1: Ima, si kak tu ni nak saya doktor ni kaki na. Ya, mau itu, Ima. Si wah, si patah lah. Makhuk, matuan, capa lah ni. Cukin cuma ni, Ima, ba. Aina, ni. Aku lagi wapun merek maya itu sangat kan. Pajar, ba. Acum, macam om kalaga. Ya, lah, ini ni, Ima.
0: Hai, angau, bo. Wan, na, ba. Kali ini asum ba asal buk kalori bano. Sorok lom thang bade hai thariba. Kaya fajade bado. Adung yan bayadro. Sambal khan abagi damak bado. Pamudro. Kau bawa nang bu.
1: Kau dah ada sambal khan untuk tu ima. Mi bot ki viral jung na bersih bu.
0: Kali hai ba. Aina di sambal nasi tektar e khadori malay kalori. Aduga mana turun si yunghi.
1: Sambal khan abagi lai di ima. Ude, ikhuli mana masing si kak tak kisah bo, ima ana wan hek tau rata. Jangan rum caca kisah nu. Masih buka yang mana selu itu ino.
0: Ha,
1: si gu mana selu kaya kaya lagi boleh apa silde, naca ini pangdol cekang kita. Iya
0: boleh. Mana maya si ihi katu nu ngangli bersia. Hey, madu nu kadai degi pasal lak turiba.
1: Kali ino aku mahai si bo, aina yung dulu viral si, lem yung udah mana dekang abo. Pecah fakdori bu deh, pecah fakdori ba, kakak ba. Namun nupi mata uli bido, pecah lalu lor. Tiap nama viral su poro nene, jalan kerap ni. Alalal ni, nanti viral lama imak su asal ni jung siapa? Mahek jung bu dene, imak su pecah fakdori bu deh kakak ba.
0: Ya ima.
1: Se. Namun nupi do, hekala pagane, imak su viral jung nama pecah lalu lor keba.
0: Nang saya ini sangat riko.
1: Kau ini imak nama tu hangai tu bo. Aisyah nak cakap apa ibu ayah mana ni ibu ayah ma, mana tu bo? Kau ini mukham.
0: Hey, nampu ibu ayah mana nahi nasi mampung pan atau malak ni bodoh ni ko? Nangin atau si ibu ayah bo, kap kadra, no kadro.
1: Kau itu kap cerunegi ibu. Nasi asih, botol sel lepade, bot thada bagi hak cap channel ayah bo, kagak bo? Aida nanti, nama unpi mata ulai bisu, ikhui kendera sih dah mincang kendera, ha? Uji kendi deh, bayam sih gisil, bayam apa nih? Ibu gisil deh, payah sih lakukan uri bi, ibu
0: ane.
1: Tu, ngang dari ngai sih dah, nama unpi hai sih gisil lah itu. Hey, lora apa? Ha, lora ngambil try ma. Lora, puru. Kenai. Poro, bot ki Lakshmi thung lapa orient tau je, abang tau macam kaya.
2: Ni ni pun tak ni tak leh beli ni, pasal orang lepas nak benda kaya aku yang nak kaya.
1: Wah, aku umur lagi ni.
0: Tuk ni yang ni dekat tu.
1: Adik, kini dia kini lagi jatuh lagi lah, ha?
2: Hoi, kau yang ni, umur sekarang ni, mengajar umur sini tak siaga. Pia je, ipsi apa ni?
1: Si biji wo.
2: Hei, nungan pung sabian.
0: Ima wibi ma.
2: Ima, ima hal amena.
0: Ima hal eh, kumai yang lam libani.
2: Ima, kata tu nungan hati bo. Kata tu kumai jauh ke. 아니 왜 없대나?
0: 오, 거의 망골 시든 이대나. 누가이럭더우리? 누가이럭더우리? 파이파이파이파이. 꼬마이 누가이 할루고? 꼬마이 누가이 할루? 이마디 이몽장하게.
1: 장별이.
2: 가이노. 이마나 꼬마이 할머시보.
1: 어이. 아이네 비랄 육나보기 와 야르가 부실락 빙앙내리가 시다 늑디 능나나 가자이도 빠이 액 빠이게 와마 우물락 부두두니네 이만한 건가 미세
2: 할마
1: 형놈 시럭 때린 거 신이 비제 늑디 어디 너무 나리 과자다 다이네
2: 아이노 뭐지 그것이 뭐지 과니 붕어
1: 예 뭐지 니 과자다 야드라이샤 하 야드라봐
2: 마신이 빠시니까 이네게 시부가 맹한가 도녀봐.
1: 이분이.
2: 나씨 아야무나 한나라바 꽈마잡 아무나 찐빼이 하려버도. 나나도 저저저.
1: 그도 미지 이분이.
2: 바샤드레야 본진이 이분어. 미기진이. 무엇을 팡나봐. 막할 막할 비자 비자 거이봐. 꽈. 아야 꽈마잡 오버신만이. 엄마가 긴지지 저기 저거보다. 예 허기 범이암지나. 아야 보피약 바스웨드레라. 허리베리 65 그가려노 꼬마면 쉼다
1: 아이 쩝쩝쩝쩝 아나 수박만 또 쩝다
2: 쩝노래 시장은 쩝다가
1: 아이 이물이 날이 이래 또 슬림이 뭐 신읍이지 뿡망 나게 뿡차있자 이름이 떠오르지 어이 넌 나 찐드다 넌
0: 까이까이노 아이엔이 시에나 와이테이바다 카라둠 꼭자 카라다바도 부
1: 시에나 까이마
0: 시기다 먹다 부 와 어이니 핵나니 아두다 니네 낭기 타박나 하우지 파우박한 비락드리다
1: 마
0: 아이나 락드링아 이다기 나트로 낭가나 양박나 낭기 타박이 바이사 남기 하리도
1: 어이 뭐 양박아 하이디 어이 따쩌우 꼬우니 따쩌우
0: 낭낙아 오바다 하이라디네 아둠 미아래
1: 아이 영혼해
0: 아이 몬다디네 나 양바 따모 짭마네 미야마따니 마나드네 하 짭마나드로
1: 오호이니 마나부디 마나이바
0: 호 아두니 나떼 낭기 타박 하이도락바기 야옥방아이링아이다 나마나바 하나 타박장크바 싱어두디네 타박따기 보타락두네네 벤칠 팡바 양나락너니네 본두아
1: 스마따올리비야 넝시리브고 아이야 마이너로이도 이분은
0: 까리게 하이나다바노 아이디 형지세 뚜뚜뚜 쇼옹총오기 야안세 쉿쉿뚜 노엄바부호라
1: 이분이
0: 한우럭 떠오르바니 에코세
1: 잔우드레가
0: 까람바 죽다노바 낭기 타박두나 파워떠오리세 오 아이나 하리세 나나도 나나도 생독르가 판진했다
1: 구도미도 칠락거나 하이바네
0: CLP크레 마코이나 너무 간절하글라 니나 헥도 칼라카다바나 띠에 오 납치르스오 미네 타자할로 하라할로 뭐 제리네나 캔디데이트 기슈망다 렉고 사고 마하글레 프로가 나테 나무카나나 마사캉비도이노
1: 나간 그래다고
0: 까나기 이몽 망골 짝쿰 아 만웅와저바 파와 장두나네 바나라바기 마탁다 시엘수아목 하 시엘수아목 미에타이나 비나바두다기 낭네 헹가다 피실로 마군바나 낭부 나무카나바나바
1: 헤이 헤이 누피 낭낭 하이비지 아이지 누카낭 꼬아마 잡아 차이르가 응원은 넘가지 넘가지 하락가는 꼬는
0: 어 하이디야다도 나 하락라봐 빵만봐도 호 난기 빵만봐도
1: 시마 시우 비지마 시마 시야 이놈
0: 호 이붕어 눈 시버
1: 뭔고
0: 응원은 사과 일로 하이비나띠 마땅기 제일 강오 하이자브라 논자브라 쿠룸브라 라프라 포이브라 마땀시기 미동나네 힝방감나나봐 어 나나 오이비 학부네 세닝버터식 자닝버터사 기나 먹나 탐방감나나봐 와칼타비오 하이제바니
1: 오 아두마이나 땀나 있나 카널리 파이드나
0: 이몽기 피담 낙나봐 아마 혀울월다기 짠나락나봐 아리엠바 눕비기 신팜네나 망골시다 이웅시 띵라가 피사라가 이몽뿐나나봐 허나바다네 세 이코박세 띠엠기만 미따레봐 이코박세 하이레 쾅락 사남나 쩝바다네 이쾅세 띠떠오레니 이붕어
1: 씨 엄청나디 아이 육가리 하이게다 로캄드레다 아이
0: 아이마 까이니게 신우빠시디 아수 깨엄나네 갓바다 가즈다 파워바쨍 갓다바가 아이시보 도시네 칼라네 칼라가 카직다 파방한 칼라바 디라야다나 칼리둠 다 칼라바 아만 발라텐도 망하이레미
1: 아이 아이 반데 짝둠 람칠레 사이 수 짝짝 뒤에 쪼 짝퉁 그저 쪼. 오이 코기 매담. 오자 핵사라드나.
2: 오이 붕어와 아이디네. 무언 마팜다기 짝수 폭탄나 짜토라바도.
1: 아야야야 용리.
2: 이씨나 통제라마니. 나이르가 짜토라오. 아이디 고하승세 짜르짜르가 퍼뭉다 모바일 게임 사나람게.
1: 씨 용리.
2: 구세라 까놓고 아이 통제랍니까?
1: 맞지 미지 용리. 나지 각 보험 마팜 짜르르보다 땀다시글 아이 통지 용리.
3: 마카다 퍼사미암기 마말리암 라바보트 실람 비주다 퍼사미암기 포코로이 오이헨비오 라비바 미레 미칼라시다 게이브란시기 미흑고이나 카로피아리바 아마트마이라 왁케디 데니 농시비오 사미오 마하키 마카다
4: 가옹! 가옹! 퍼져이야! 어 가옹! 가옹!
5: 어 이뻐! 이뻐!
4: 어이! 끊이노네
5: 이뻐 끊어놓은 이뻐가 까닝리바 미색시보
4: 에이 어제 라우리바 신이더라 하 아 까오 까오
5: 라우리바 시티 긴디디 아홉 마리니
4: 아하
5: 뚜뚜뚜 마땅마땅 라우리바 잔나비뚜
4: 에이 마이코네 아홉 마리 수리브라나
5: 수리니 이뻐 뚜뚜뚜 아마송라 라우리바 라야뚜
4: 에이 깝나가 라이바 시보 까나기노네 이씨, 뭉치려다 꽈.
5: 이빨, 깝박이 와디바. 너희 나마 깝이 봉합더니 마비다 덕이 와니니 이빨.
4: 오오오. 하이, 아두디야. 마망 타다. 마능이 마몰만 돕다. 와리 다마 다한바. 티카다 니 하이바 아두디야. 너때 어째 라우키바두다. 라우키다 바라냐.
5: 티카다.
4: 아아아 티카다
5: 티카다 하이레디 오 얄펴봐 얄펴봐 응? 마기디 라우프 따기디 보이파
4: 아 따기디
5: 따기디 이파
4: 에 아주디야 까르누 하 호직 라우르 며친도 알라떼 해 까르누
5: 예 끓이오니 이파 호직 뜸마에 뜨 라우프 라키파 깡부두다 까로 까로나 라우신 키부다이니 이빨보
4: 에이 나빠야니 마자시디야 아이디야 티카다 두어 와이러보이 니우레다나
5: 아두 이빨 아왕리 까이드기 사카기 타박 토럼바드기 톡톡라가 보레블락파 샤르쿤자비아리 시디 깜다우 이빨
4: 아
5: 야르디 이빨 마시듬 타가치
4: 하이 마수와 칸나바디 아둠 마야바니
5: 마수 이빨 코이기 수누피에 마루홍바다 팔라다나타나 바북드기 엔독두나 루홍 잉락파 누피 앙앙기 마나간다 포럭파 안안포 루파 군차비 안바 아마마 파헬리두디 이빨
4: 하이 눈 치바니네 마수와 아 마디야 타도 오빠 까다이더기 야르그더기도 하 아 이문다나 쩡아뚜나 아이부 꿀티 디러가 하이 페트로글라이 마수게 아 간디 약바도 아마 비름이브니네 음? 마 오이나 까르스로
3: 시비오 잔다요 아아
4: 뚜뚜뚜뚜 아쓰 까라다 눈치 크라브 노나샤 아 까로 까로
5: 끓이노니 이뻐 이뻐는 혹시또 아이코 이게 왕리 까기 샤르쿤 접 야리시 까르시 하이다이네
4: 아이 나이 코네야 또 하 아쇼 눈치네 땡 타리바 치보아 마나 떨나
5: 나티 니퍼
4: 하
5: 아시디 무슬림 마마 하더데 이농농노 리블럭 부두니
4: 아아아 하이 땡 타리바 시디야 마이테기 왕랑 수니네 아 눈치비니 하이 마두초
6: 다비리 라디오 릴라 반케기 왕마다 릴라 아시기 아한마스루 릴라 산나비키바 People's Arts and Dramatic Association 기 릴라 강부 아카스파니 임팔 호주 란톡시리 나하롤기 콘젤

손단에 감다 우리 고문 몸보마랑 야이다 빨리엠 삭비마스엠 한나 마두닝 타오모 꽉이다 막니 하이라드나 싱겐 레랑 뻔잉아 무땅 링제벗 마두닝 타오모 꽈담비 하우드레 하이라드나 빨리엠 삭비마스엠 한나 마두닝 타오모 꽈도 못가다 여름 라가다기 하이드나 캄누 뻔젤 라이라비 마두닝 타오모 꽈부 따나자라꾸 예쁜

간 왕말라는 쓰크리에르가 삼우나마일레이드나 몽베이란 야이다 할락보보홍나디에야 벌레임 삭비나지엠 한나 이돈인 토우기나 막들랭자바 싱일레랑 파리에가 도이지엠나 뿌렉레야